0: 소리 지리야 집에 있는 소리는 바른 부르
1: Prodo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